원천이고 세 번째 원천이냐 사령선지야 우파 원이야노 아워 예수 원천이 우파 원이야노 에미오 잔컴 우파 원이야노 에니와 버스모 내몸 야수와 워만이 지에 부르투비 야수 맘코 오다다 맘코 오다다 브라 예수 오베테오 오베테오 세 번째 원천이야 오사네오 야외하면 다 없어 너 오사네오 와우노 오사노 저 파워디야